나지망 이솔나 메텔라니 기트랑코 왔다니 소모요 디네시마락 아로 우니돌 니르바 기트랑코 크나소나마나하 아로 예 프로그램나 돈소그만 소모이바 야논 보나하 다오조조 나지망문급은 프로그램코 크나소나만겐 얀 아카시와니 투라 얀 아카시와니 투라 소모이다 아오 프릭니 독바지 미닛 콜라치용 아하 예 소모요 나지망 하종 컴포젯 프로그램코 크나소나만겐

아콜 담프라콘 남밭급바 비팡코 방프락돈니 존칼급바랑코 푸기갈톡나 나가 은원 방프락 라키급바 비팡랑 남밭디 아로슬밭디 달로로나 맞나 뭇틀랑코 기아니 자그니 바 자그니 아타니 자만노 스캉급바 창나 코론다 비팡 랑오니코 미작랑코 아끼 조웅랑나 알나만겐 미작랑코 본니 아콘 창프락 아끼 자칼라니 창급은 악타이나 오나 자프락산 생나나가야 미작랑 다락게 늦뜸 타타야니금은 안탕니 바간 낙금은 코론다 비팡랑오 망망 방착가요바 블시오 창브리 바 창봉아디 알투아엔 조웅랑코 질나 맞나야 무가 살고 볼코 기아니 코론다 비작랑 에리 조옹랑니 차나 남늑 받급바 옹겐침 옹오바 이아랑코 벨시 얀티안 게타이 타이나 나가야 장사 기온 게타이 타이나 낭자나 그따 로꼼사 에리 조옹니 차나 남늑급바 무가 살고 기겐침오데 바바간 닥겐침오데 벨시 졸금간 조옹랑코 질나 맞나야 우니금은 에리 조옹코 질롱급바랑 무가 살고콘 바간 닥롱받 무가 살고 볼코 기온 치스 콩나만 기자가빠 아솔솔 닦아빠 비압코 바세나 나가 이야 볼코 기아니 소모야라 아구스 자금은 아로 셉템버 자팍 사오나 기나 만나 기나스 캉 아아코 센티미터 콜그릭 바 콜그릭 봉아우나 능투에 감챙나 바 박붓붓챙나 나가 박붓붓금은 아아오 아콜 담 사우니 담 가파노나 미터 그니 첼그르케 투와 아로 아팔라 센티미터 콜라치 카이 아콜랑코 초나나가 조그만 아콜랑오 아아 아로 아살 브랜그먼코 가파타니 자마노 너서리 베토 자와이그먼 부가살고 비사랑코케 게나나가 게아오니 블시그니 옹아혼 비작랑코 아케 자칼나가타 만나 볼랑코 게아오니 블시그 탐바 블시브리 옹아혼 와랑니 달라 아로 조나니코 니그르케 비팡랑코 아아오니 미터사 바 미터사 아타추아오 르탐나 나가 이야 볼랑코 블시그 탐프라코 창프락 자누아리 프레브리 자랑오 르뜸증나 나가 아로 맞추키아 살랑코 블시 얀틴 볼 비팡랑코 초올올리 온증나 나가 급은 볼 비팡랑그탄 코론다 조옹니 자급바 볼랑바 등탕등탕 사비시랑치 아로 조옹랑치 노스토 카타코 만나 와랑오니 담랑아라 볼 비작랑코 비팡 아로 책시랑코 아로 담랑아라 자들랑코 노스토카 야랑오니코 코미엣나갔다 사비시그낭급바 비작랑코 아께 갈나 비팡 아로 책시랑 사비시그낭오디 갈나 아로 비팡랑코 조옹푸디 조옹 시나급바 보수랑 박사 아콜랑코 맞탑나 나가 비트프랑오니코 글등 벗꽃나만급바 조옹랑코 질라니오 코론다 조옹코 질라니안 알추 받급바 옹아 에리 조옹코 질착가니 녹 발와 난급바 담피 납나만 기자급바 아로울울레 핏프리 아팔급바 바란다 동나나가 조옹랑코 질나스캉 아로 질라니 자마노바 그니 퍼센 포말린 치 질착급바 쿠투리 아로 질라니오 자칼급바 보수랑코 남미닥게 슈상나나가 에리 조옹코 질라니오 난급바 보수랑아라 조옹 절차가니 노 포말디하이드 ब्लीचिंग पाउडर दाला बाथरे को कच्चा के जलानी रे दाला चंद्राखी साम सप्तानी बोस्तु व आनी खोक चक्षु चकानी सोमबाद कच्चम बाल्टीन जाली अथे आरो गपनरंग एरी जो उंगरंग को जलोन फेदाल दलगपा एरी जो उंगरंग को खोरोंदा बिजक तंबियो तो नतना नंगा स्कंगपा आरोग निगपा गादांगनी जो उंगरंगना बिजक तंबे को गथामगपा आरो ब्रीगपा गादांगना ब्री खला को आरो बोंगागपा गादांगनी जो उंगरंगना जकपी बा ब्रिया बिजकरंग को सालो चंबोंगा अलना नंगा Koronda joongko zilgaparangni dakna ba ubiye rana nangani rangara joongrangni bewalrangko skiye raani yunga. Joongrangko nangagata dalao rakkiye zilchakkapa dalarangko salantian rongtalatrangna nanga. Warangni jangitanga o joongrang changbri gilsreya. Gilsre mitteng somoyrango warangko golmal kana nangja. Golmal kagenchimode gilsreyani rang tik ongja e joongrang nosto onga. Joongrangna alon dalao joongrang banga aro banggijako aro warangni kadangrangko nigirke bijakrangko alna nanga. Joongrangko zilaniyo warangna khasna aro dengganiko nanganiara kolgrikatam sentigretoni kolgriksni sentigretokna nanga aro balwani chijam.

0: 아유, 야미스티랑데 도나 가이족 난리오 가이 자만기노.
1: 바바 얀다카바 잔이랑데 낙나리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구죽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코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티멍 자마노 나 사족오데 낭이 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이 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그랑코서 자보하.
2: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
3: 오이 싱보 나 송대한이 잡으랑고 랑는 관리가 콘
4: 월자 바비 안디바 칭아데 랑나만 잡아하 바자그니 코옥도 불신이 잡으랑고 갈라니 니아모데 잡으랑고 등탕등탕 주몽자데 우포 랑이 갈나 온자잉하
3: 야는 총못다 다우니 그 딸그바 잡을 갈라니 니아모데 소능가 빠르 소능기 자그바 잡으랑고 앞산 주몽에 갈도마니고 솔카리 참핑하하 우니그만 잡으랑고 멍그리다케 슈알리사 갈라난겐 스칸그바 소능그바 잡으랑 제해 갈그만 미수 삼자그랑 아로 비티랑니 비글랑 그니그바 자카불타이나만그바 소능기 자부수랑 제해 플라스틱랑 아로 참스랑 그탐그바 롱탈란탈라타니오 자칼그바 부스투랑 브리그바 배터리 튜브라이트 아로 글라스랑
5: 아 야랑 그 무코나가 다카오데
4: 우노데 칭아 카찬 잡으랑고 갈나라이엔
3: 다알로니 난탕탕니 닥나나그니고 나시망 닥보 안탕탕니 사라노크라랑고 롱탈레라 키보아랑 안싱 발조케 동보 야코 진마니 남그니나 디렉터 어반 어페어스 디파트먼트 거버먼트 오브 미카
6: 야 나카소니 추라 다우나 시망나 헤롤 상마르니 돌린 거 바기 좀 거 같다 땡 기타라 레이바이 크리스토 아사코 아간 프락보 잔치에 안 불보 미속적 주망

0: 아유, 여미스티랑 내 도나 가이족 난리 옥가이 자만기노.
1: 봐봐, 얀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논통나 사낭족바.
0: 나 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 만나 득밭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 같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0: 나 잡힐 때면 잡아놓은 나 자족고 돼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니가봐 뭣듬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토끝바 잔이랑 그 왓보하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차아니 미슈 삼자가랑고서 자보하
1: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아띵아
2: 자비랑 알아봐오
3: 야 독한니 자비 바바이야 낭바이크니 자비 아루야 녹니 자비
2: 아야 야 KYC니 레카랑바 뱅게 프라콘 등탕탕 나가 금흑니 감난 기사 자비엔 졸려대 남아참
3: 금흑난 졸려게빠 CKYC 아이디 동아바 나니 에카운 박사 사파드문 KYC콘 나니 뱅 CKYC 리지스트리오 가파스카겐 지오니콘 아 등탕만 차급바 멍치 브리동구바 CKYC 아이디 넘버코 만겐 아루 연락 락 뱅 랑오 아루 파이낸셜 인스티튜트 랑오 졸려게빠 옹아 야니 오르토아라 나아 뱅게 사오 KYC 업데이트 카하오 ode kepenuh update khana nang thai jawaha
4: RBI agana naljokoba banking na KYC nang iskhangpa jakudi aniwa